0: 이번이 전투지역으로 돌아간 덩아 장군 대신 온 변장호 장군이고 이분은 짱핑상 장군 대신 온 정도한 장군입니다.
1: 짱핑상.
2: This is Air Force General Howard Turner, replacing General Craig. This is General Lee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3: 分将军由代表韩国参加谈判。

0: 규칙의 어제 제안은
1: Your proposal yesterday.
0: 황당무계하여 논의 않겠습니다.
1: And it will not be discussed again.
0: 우리 측 군사 분계성 방안은
1: Our plan for the demarcation.
0: 임진강 동쪽은
1: The east.
0: 38선 이북으로 하고 규칙에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 1944km를 포기합니다. 임진강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진지 1800km를 포기합니다. 쌍방이 포기한 지역은 비군사구역으로 합니다. 규칙은 어떻습니까?
2: Gentlemen, the size of the area is not the focus of these negotiations. It is Kaesong itself. Kaesong City is an integral par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Republic of Korea. That is our bottom line. It is not open for negotiation.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1: Our proposal is unyielding. It is ultimate and it will not change. I suggest we take a 3-day recess.

0: 괴치기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1: But we must say.
0: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당신 측은 여전히 자발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저희는 국제관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 Is an international practice.
2: I'm sorry. There's no space to negotiate prisoners of war.
0: 다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1: Talk about other issues.
2: We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if you'd like to bring up sensitive issues.
0: 어떤 민감한 문제인가?
1: What sensitive issues?
2: I think you and I both know.
0: 뭐가 무서운 거야?
1: What are you afraid of?
2: I suggest that we adjourn for the day.

0: 조선인민군의 송환 비율관, 중국인민지원군의 송환 비율관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바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도발하고 있다.
1: 우리 측 의견은 모든 포로 명단을 제공하여 그리고 조선인민군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모든 포로들을 송환한다.
0: 동시에 더는 무력으로 강압하지 않으므로 전쟁 포로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 I have nothing to say.
3: 为打破谈判僵局，中朝方面建议召开双方参谋会议，讨论整个停战协定草案的文字与翻译问题。但在战俘问题上，由于美方企图扣留战俘意图不变，双方仍在战俘遣返的原则上处于僵持状态。
4: 李队长，前线的战事每天都在发生，我们的谈判每拖延一分，战士们就多牺牲一个。这哈利逊的态度很明确，他就是油盐不进。
5: 说完了吗？看看这个，前几天的战报，十二军三十五师一个叫杨春增的战士在防守无名高地的时候打光了最后一颗子弹，抱着最后一颗手雷和敌人同归于尽了。这名战士刚入伍的时候只是一名普通的通信员，是军队这个大家庭让他有了信仰，有了决心，有了奔头。正因为有了这样精神上的东西，才让他敢于牺牲自己的生命，并认为这样做是光荣的。冠华，主席说过，谈判的根本不是数字，你还没有理解。谈判的根本是出于对信仰与和平的捍卫。
4: 李队长，我明白。
6: 队长，指导员，主席在全国政协常委会第38次会议上的讲话，我觉得可以组织大家学习一下。啊，你们听啊，主席说，我们过去打了20几年仗，从来没有空军，

0: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공상공하면 어쩌려고?
1: 앞이 빈대로 공상공하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
0: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1: 네.

0: 성원님,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1: 바보냐?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
2: 안 믿으면 가봐.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
0: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

0: 괜찮아. 다 살아있죠?
1: 네. 살아있습니다.
0: 비행기 갔어. 비행기 우리 빨리 갑시다.
1: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0: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뒤에 사람들 빨리 따라와. 빨리. 누구도 잘 지키고.